0: 정민아. 야, 그래서 고사면서 고사. 그때 떠나도 되나요?
1: 고사다.
0: 야, 고사다. 야, 서민아. 야, 서민아. 대조.
2: 응?
0: 대조로. 도까대 땅오도도고 아니오센가? 아? 사무크대 고고에서데스.
2: 어.
0: 요시콜. 어, 민나, 이거. 아, 사메.
1: 도까 이케노가.
0: 요시, 고치다, 고치다. 아, 쓸게. 민나, 코드에 아즈마트 그래.
2: 응, 사무크대로.